안녕하세요. FM 89.0 와이카토 한인방송 시와 음악의 DJ 김용주입니다. 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

드라마콘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려앉았다. 키가 작은 나무였다. 열매를 쪼고 똥을 누기도 했다. 새떼가 몇 발짝 떨어진 나무에게 옮겨가자 나무 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가 누군가 들고 가는 양동이의 물처럼 한 번 또 한 번 출렁했다. 서 있던 나도 내 모서리가 한 번 출렁했다. 출렁출렁하는 한 양동이의 물. 아직은 이 좋은 징조를 갖고 있다.

저도 가끔 나무에 새들이 앉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그 흔들림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문태준 시인은 양동이의 물이 출렁거리는 것으로 표현했네요. 시인들은 뭔가 특별한 눈, 특별한 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셨는데요. 지금 뉴질랜드는 겨울 날씨에다 비가 오고 있어서 노래에서처럼 상큼한 가을 아침의 분위기가 전혀 안 나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라도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윤동주 휙, 휙, 휙 쇳거리가 부드러운 채찍질로 어둠을 쫓아 캄, 캄 어둠이 깊다, 깊다 밝고 이제 이 동네의 아침이 풀살 오른 소엉덩이처럼 푸르오 이 동리 콩죽 먹은 사람들이 땀물을 뿌려 이 여름을 길렀소. 입, 입, 풀림마다 땀방울이 맺혔소. 구김살 없는 이 아침을 심호흡하오, 또 하오. 또 하오.

흰옷으로 단장한 새벽의 여신이 위대한 태양을 향해 문을 열고 장밋빛 햇살은 손가락으로 꽃들의 무리를 쓰다듬고 피조물들은 이미 우주의 신비에 전율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신은 잠에서 깨지 않고 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헛되이 이곳에 머물고 있네요. 당신도 흰 옷을 입고 당신에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이 없는 곳에는 빛이 없고 당신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피어납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들으신 마티나타는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 작곡가 루체로 레온 카발로가 1904년에 작곡한 예술 가곡입니다. 매일 아침 도움이 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밤 긍정적인 글을 읽어라. 여러분 오늘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날씨는 비가 오고 굳지만 상쾌한 아침을 노래하는 기분으로 다음 한 주도 잘 지내보아요. 마지막으로 하이든 교향곡 6번 아침 들려드리며 시와 음악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